0: the new super plan. Are you having your energy?
1: Ah, 아니가 우리가 이거 어머니 하고 the new super plan.
0: 야니 잉, 너로 말 여기 쓰는 다지 super plan. 약간 이나가 이거 이거 니가 하고. 이거 plan 아니 your energy. 만약에 가르게 원래게 내가 보관한다는 super plan 시 내가 보이게 따라 아고 그리고 내가 보이게 기가 파이 따다. 아, 대부분의 당한 디미니션 대대기 SMS.
1: 예, 가리키 또 하나 포인트 노와 대기 가바이트 한다. 아니, 내 부부 디미니션 대대기 SMS. 시스템 와대 따라 보나 이나는 와비 매워 세워.
0: 아야, 우리야, 스타트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더 버크. 아, 네 대비 우리 슈퍼 블랜 내가 연하고. 아, 예, 대기 수아 아키 고나 가이다 기나고 예. 이 부긴 대부 로이야 랑가 가와 기요. 아, 대 뉴 슈퍼 블랜.